0: 준비는 마이 나이 따라 막아내면 호련을 미치고 한번 먹고 단 들선에 띠딴 때문에 히든지 사람을 가게를 나서 빌원투 급이 딴때 그리 스태프 버터를 찬스 맞추다게 나는 그닥게 대가를 모노 호소원 아서 고노 키미보 이뻐 후미 다세바 오도노 토리코 유래대 오도 라스 고노 마쇼
1: 댄스로
0: 시간아 비브 또 마츠 마쇼
1: 댄스로
0: 오래되지 마이 소나 마쇼 다로
1: 댄스로
0: 유메노
1: 댄스로
0: 유래로
1: 댄스로
0: 마치기 마치와 비타 마쇼
1: 댄스로
0: 오무시 널 모두 프리담을
1: 댄스로
0: 요런 고비 따로 심해를 마쇼
1: 댄스로